0: Approaching a city liner, request Narita Airport to runway 34 left, please.
1: 맞아, 이제 left 드러나이너 다음에 34 left, touchdown, 030 degrees, 27 knots, maximum, minimum 19, maximum 35. Stop and 030 degrees, 27 knots, minimum 13, maximum 29 knots.
0: Thank you, 이제 left 드러나이너.
1: 다음에 또 하나 confirm, you try 34 left. 맞아, 다음에 또 하나, 다음에 34 left. Surface wind, touchdown 030 degrees, 30 knots, minimum 20, maximum 39. Stop and side 030 degrees, 17 knots, minimum 10, maximum 17. 다음에 아이스 드론에 나와주신 트레모드 메인텐 1043. 다음에 드론에 나와주신 디스크가 메인텐 6000.
2: 앞으로 FP652 리퀘스트.
1: FP652
2: 와이드. FP652 34레프트 니 아프로치 스타인 디스크로 EFC って 変わりますかね?
1: FP6-3-4レフトでも今のところ EFCは変わらず、このまま解散でベクター可能です。了解しました。では、we will requesting 34レフトプリーズ。FP6-3-4レフト、リバイスラム34レフト、エクスペクターレフトラム34レフト、and flight range 180-vector to Gino。Thank you, 180-vector-34レフト。FP6-3-4、thank you. Can you make right or left turn? Make right turn and can you hold this present position in about 1.5 minutes left, right turn? Make right turn, hold present position.

0: Note 7 9 왜 이렇게 렉도끼?
1: 그다음에 다이렉트 마크기 마이크 찰리 골프 에코 에코 Note 7 9
0: 네거티브 디렉트 픽스 파파 에코 알파 키로 시에라
1: 다이렉트 픽스 Note 7 9